0: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에 단 한 분의 관객 앞에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우리 인생 최고라는 것, 내 모든 것이라는 것, 우리 노래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받아주세요.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We worship you in this place. Come, Lord Jesus, come. Yes, God.
1: Here's a reminder letting you know that you can listen to the programming of Hope Radio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Just go to our website, hoperadio.net, and click on the listen icon for your region. Don't miss any of your favorite programs and music. Plus, get even more,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You can listen to Hope Radio on hoperadio.net.

0: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 모건타운의 MFC 미니스트리에서 시작하여 조 페로시치 사도와 리나 페로시치 목사가 진행하는 주간 라디오 방송인 MFC 월드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지금 함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써 자유를 얻고 치유를 받고 축복을 받고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MFC 월드와이드 에디션에 대한 MFC 미니스트리에 오늘의 메시지를 소개합니다.
1: 아버지, 오늘 아침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안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평범한 날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받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처음 방문하신 분이라면 반갑습니다.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시길 바랍니다. 살아오면서 겪어온 일들의 연속이니 움찔할 필요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교회에서 모두가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아무 감정이 없던 기억이 나요. 제가 방금 한 말에 공감하는 사람 있나요? 아니면 저 혼자인가요? 몇 명 있어요? 당신이 느끼는 모든 것, 당신이 노래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10년 정도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고 서 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기 위해 개발했어요. 감정도 별로 없었어요. 열 없었고, 그 안에 담긴 내용도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기도 생활이 발전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하나님이 제게 실제 하시는 분으로 느껴질수록 그분을 더 경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사적인 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왜 이 모든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 궁금해하곤 했어요. 전 여기 서 있는 토마토 같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모두들 손을 들고 무언가를 하고 있죠. 제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을 알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고 그분을 알수록 더 많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렸어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치유 사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느끼는 분들은 감정을 꺼버리는 거 아시죠? 그냥 꺼버리는 거죠. 여러분도 감정을 꺼본 적이 있나요? 전 그랬어요. 너무 많은 고통은 그렇게 만들죠. 그냥 외면하는 거야. 알았지? 당신은 방에 앉아있지만 거기에 있지 않아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잖아. 저도 교회에서 그러곤 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그분을 더 잘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그게 진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이유는 그분이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제가 있는 곳에서 함께 일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오늘 자유롭게 느껴보라고 격려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과의 관계에서 일하고 계시며 당신도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전함에 따라 나머지 여러분도 발전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듭나면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모든 장벽, 자기 증오,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자기 머릿속을 엉망으로 만드는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모든 종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존감이 너무 낮아지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도 놓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당신이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물건을 받았다가 내가 가져야 할 것 같지 않아서 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 몇 명이나 그런 적이 있나요? 좋은 물건을 받았는데 내가 가져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서둘러 다른 사람에게 가져다 준 적이 있나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여정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교회에 대해 제가 좋아하는 한 가지는 우리가 목회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누구도 똑같지 않은 가장 혼합된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요. 하나님을 위해 여기 있지 않다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여기 남아서 이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기 있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쓰다듬고 사랑하고 항상 기분을 좋게 해주는 육체적 관계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있지만 사역의 중심 부분은 아닙니다. 사역의 중심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여러분을 이곳에 두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목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 저는 많은 일을 해온 모든 사람들과 그들이 얼마나 활동적인지 보면 그들은 서서히 자신의 자리에 적응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여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집을 짓고 계시기 때문이죠. 사람의 손으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식으로 지으시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면 훨씬 더 좋은 곳이 됩니다. 아멘. 오랜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동안 저쪽을 조금만 관찰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모두 관계적인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종교를 하려고 한다면 오늘 종교와 성과와 점수 매기기에서 자유로워지길 기도할게요. 그건 효과가 없으니까요. 결국 스스로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할 거예요. 인생도 별로 없을 겁니다. 항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기 시작해야만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7절에서 그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면 그를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성육신한 신입니다. 내가 당신 앞에 서 있는데 아직 나를 알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보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육체를 생각할 때 그것은 육체적 인관계이며 특히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 세상적이고 감각적 인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언제 거듭났는지 알 것입니다. 이것은 내 설교이지만 이것은 모두 끝났습니다. 끝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분을 친밀하게 알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육적 기독교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지만 본성이 바뀌기 전까지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될 때까지는 항상 전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에 허락되지 않으면 당신은 그것에 대해 평화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지만 일터에 나가면 다른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어디에서나 똑같기를 바라시지만 그것은 구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직장에 가면 다른 사람이 된 것 같고 교회에 가면 일주일 내내 여기 없었던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기억납니다. 하지만 신앙이 성장하면서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의 선형적인 삶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성과 지향적이기 때문에 선행을 하면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그 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길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걷고 있는데 그들은 그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여기서도 제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부분입니다. 오늘 아침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20년 전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분이 매우 크시다는 것을 알았고 그 어느 때보다 그분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거 다시 올려주실래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기에 마음이 더딘 자들아, 마음이 느리고 둔하다. 그는 말했다. 너희 귀가 둔하다. 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에 극복해야 할 인간성과 함께 오는 둔함이 있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여러분을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저는 지역교회를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너무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설교가 없어도 교회에 나가서 아무것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적이 있나요? 여러분 중 일부는 그렇게 여자를 쫓아다녔어요. 알겠어요? 뭐든 할 수 있죠. 웃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쫓아다녀요. 무언가를 원하면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삶을 순응하고 삶을 순응하는 것으로 무엇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절박해서 평생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맞춰 살았어요. 그리고 누군가 한 시간짜리 설교에서 4초짜리 진리를 하나만 알려준다면 그 4초짜리 진리가 저에게 더해졌으니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4초를 얻기 위해 갈 것입니다.
0: 이번 MFC 월드와이드 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죄를 씻어 주셨고 그분이 진정으로 부활하신 구세주이시며 생명의 주님이심을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웹사이트 www.mfcministries.net에 로그인하세요. 여기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조 페로시치 사도 및 리나 페로시치 목사와 함께하는 MFC 미니스트리 예배를 시청하고 이전 라디오 방송과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을 바로 쓰다 TV 프로그램의 현재 에피소드와 지난 에피소드를 볼 수 있는 링크도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기도, 제목, 광과 조, 원, 제이스, 조 사도와 목사님을 위한 기타 질문이나 의견을 미디어 이메일 fcministry.net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이 방송국에서 조 페로시치 사도, 페로리나 페로시치 목사, MFC 월드와이드의 MFC 미니스트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또 다른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2: This is Hope Radio, Angel 5, T8WH, Palau. Listen 24 hours a day at hoperadio.net.

0: and prayed, the heavens were open, and the Holy Ghost descended in a bodily shape like a dove upon him, and a voice came from heaven which said, "You are my beloved Son, in you I am well pleased." St. John chapter 8, verse 28 and 29 says, "Then said Jesus unto them, When you have lifted up the Son of Man, then shall you know that I am he, and that I do nothing of myself, but as my Father has taught me, I speak these things. And he that sent me is with me. The Father has not left me alone, for I do always those things that please him." Every miracle that Jesus did while he walked on this earth as a man, every demon that he cast out as he walked as a man on this earth, every healing that he did while on this earth as a man were did through his power that came through from God through the Holy Spirit. He didn't do it in his own self. He was led and directed by the Father, spoken to him through the Holy Spirit. So, what does that mean to us? Acts chapter 1, verse 8. "But you shall receive power." Again, this is the dunamis power. It's the inherent power, capable of reproducing itself like a dynamo. "But you shall receive power after that the Holy Ghost is come upon you. And you shall be witnesses unto me both in Jerusalem and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uttermost parts of the earth." But you shall receive power. Again, it's the dunamis power, the inherent power capable of reproducing itself like a dynamo, reproducing what Jesus Christ did while he was here on this earth. Again, how? From God through the Holy Spirit. That's why it only comes after the Holy Ghost has come upon you. You've got to be a born-again child of God. St. John 14, verses 12 through 14 says, "Verily, verily," that means of an assurity, "I say unto you, he that believes on me, the works that I do, shall he do also." Who's speaking here? Jesus is. Who's he speaking to? Every born-again child of God. Again, I want to read that part again. These are the words of Jesus. "The works that I do shall he do also, and greater works than these shall he do, because I go unto the Father." Now we understand there's nothing greater that any man or woman could do that Jesus didn't do. But what it means is there's a lot more than one that has the power to do the works that Jesus did. Goes on, it says, "Whatsoever you shall ask in my name, that I will do, that the Father may be glorified in the Son. If you shall ask anything in my name, I will do it." Now again, folks, that's not prayer. We pray to the Father in Jesus' name. Here Jesus is saying, whatever you ask me, I'll do. You know, the Father's not involved in this. What's he talking about? It's about when you invest the name of Jesus. When you invoke the name of Jesus, you are invoking Jesus Christ. You're bringing Jesus into action in our lives. Now, God's word worked for Jesus. It worked for the disciples. And it will work for us today. Because God doesn't change. And neither does his word. I want to say that again. God's word worked for Jesus. We don't have a problem with that, do we? God's word worked for the disciples. We don't have a problem with that. And God's word will work for us. Oh, well, now hold on, Pastor. You know, I just don't know about that. You know. But God doesn't change. Neither does his word. God speaks. The Holy Spirit does. To those that will allow him to move and manifest himself within them. Acts chapter 3, verses 1 through 8. Now Peter and John went up together into the temple at the hour of prayer, about the ninth hour, 3 o'clock in the afternoon. And a certain man, lame from his mother's womb, was carried, whom they laid daily at the gate of the temple, which is called Beautiful, to ask alms of them, and entered into the temple. Who, seeing Peter and John about to go into the temple, asked an alms? He asked for money. Peter fastened his eyes upon him with John, said, "Look on us." And he gave heed unto them, expecting to receive something of them. Then Peter said, "Silver and gold have I none, but such as I have I give unto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rise up and walk." Now again, what did Peter and John have? They had the name of Jesus Christ to use, and they had the authority to use it. That means all the power that was invested in that name had been given to them by Jesus to utilize his name. It said he took him by the right hand, lifted him up, and immediately his feet and ankle bones received strength. And he leaped up, stood, and walked, and entered with them into the temple, walking and leaping and praising God. Acts chapter 3, verse 16 says, "And his name, through faith in his name," speaking of the name of Jesus Christ, Peter speaking, "has made this man strong, whom you see and know. Yes, the faith which is by him has given him this perfect soundness in the presence of you all." Any ministers of the gospel, you need to listen to this. Peter didn't take credit for being the healer. He didn't say it was me and John. He said it was faith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at he spoke out of his mouth. The man had faith in the name. He received the power of Jesus Christ that flowed through Peter. But it about makes me sick today when I hear men and women behind the pulpits taking credit, stealing God's glory for something that has miraculously taken place. Yes, they were may be the one being used by God, but it's not them doing anything except being obedient and saying what thus says the Spirit of God. Now, again, how did Jesus work through his disciples? Just like God worked through Jesus. The power in both cases came through the Holy Spirit. It's the same for us today, folks. For us to do anything for God, the power must come through the Holy Spirit. Now, so why does it sometimes seem like the word doesn't work for us? I've already touched on it. You know, we speak it. We declare it. We stand on it. And sometimes things seem to get worse. Why is that? Because sometimes we're not spending time with the Father in prayer to know the will of the Father for the situation. We want to claim the Word of God in itself. Speak to this mountain, it shall be removed. That is a true statement. But you can speak to the mountain And if God wants you to climb that mountain, it is not going to move. It doesn't matter how much you speak it. It doesn't matter how much you declare it. It doesn't matter how much you stand on it. It's not going to be moved. But then there's other times that it's the fact that the enemy is doing everything he can to resist us and to hinder us from receiving what we've been praying for. He comes to steal, kill, and destroy, and he's good what he says. But this is what the Word of God says in Galatians 6:9. Let us not be weary in well-doing, for in due season, the proper season, the proper time, we shall reap if we faint not. 2 Thessalonians 3:13 says, but you, brethren, be not weary in well-doing. If you got a word from God, the Spirit of God has told you to stand on the Word of God, then you stand. For how long? Until you get the results that you desire. But you got to understand, you've got to be speaking what thus says the Spirit of God, under the direction of the Holy Spirit. You cannot be found. Now, you know, let's go back to the guy that, you know, I believe he was like 43 years old. He was born a cripple. He was set in front of the temple daily. Now, how many times did Jesus walk by that man? Now, the Bible don't tell us, but it does tell us that he was laid there daily. What did Jesus do when he went to Jerusalem? He went to the temple. Jesus walked by that man. Why didn't he heal him? Because the Spirit of God never told him to. There was an appointed day for it. It was appointed when Peter and John came there to jump start the porch. The pool of Siloam. Again, a crippled man. Jesus went. The Bible says it was full of impotent folks. And there was like five porches there. So there was a multitude of sick people there. Why did Jesus only heal one? Did he have the power to heal them all? The answer is yes. He had all power. He had the Holy Spirit. He had the connection to the Father. Why didn't he heal everyone? Because God didn't tell him to do it. We must be in tune with the Holy Spirit. We must have ears to hear what the Spirit is saying. Then we must be obedient to what he tells us to do. Luke 22, verses 31 through 32. And my prayer is that I'm getting this to where you can understand it. The Lord said unto Simon, Simon, Simon, behold, Satan has desired to have you, that he may sift you as wheat. But I have prayed for you, that your faith fail not. And when you are converted, strengthen your brother. How can faith fail? It can't. But the object of our faith can. I want to say that again. How can faith fail? It can't. But the object of our faith can. Self wants and desires. That don't line up with what Word of God says. Folks, we got to die to self. Not my will be done, but yours. Last scripture today, Ephesians chapter 3, verse 20. Now unto him that is able to do exceedingly, abundantly, above all that we asked or think. You know, we read that when we started out. Now unto him that is able to do exceedingly abundantly above all that we asked or think, according to the power that works in us. Again, the Holy Spirit always brings enough power to get the job done. We must keep working the Word of God. Don't grow weary in well-doing. And let the object of your faith change. Right now, I want to talk to those who say, Pastor, I'm not born again. I'm not a child of God. I want you to repeat a prayer after me. And I want you to know this prayer doesn't save you, and I sure can't save you. But if you'll say this and you'll mean it from your heart, you will be saved. Say, God, I come to you in the name of thy son Jesus. I come to you a sinner in need of a Savior. God, right now, I repent of my sins and I ask you to wash them with the precious blood of Jesus into the depths of the sea, never to be remembered no more. God, right now, Lord Jesus, now I ask you to come into my heart. Be my Lord and Savior, and I promise you I'll follow you all the days of my life. In Jesus' name I pray, amen. If you said that word, that prayer, and you meant it from your heart, and that's the key, you just didn't repeat after me, but you meant it from the heart. Right now, you are a born-again child of God. God bless you and God keep you. In Jesus' name, amen.
1: Did you know that you can listen to the Ministry of Hope Radio 24 hours a day? Well, thanks to our website, you can. Just visit our website at hoperadio.net and click on the listen icon for your region. Don't miss any of the great Christian programming available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Make sure you check out Hope Radio on the net today at hoperadio.net.
2: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시 데이비슨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라디오 프로그램은 현재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캘리포니아주 베이커스필드에 이르는 미국 내 26개 지역의 쉰개 방송국에서 방송되고 있으며 아시아 전역 및 그 너머의 단파 라디오를 통해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새로운 시리즈인 기독교 소개에 참여해 보세요. 우리는 거듭남의 가장 첫 단계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으로 얻어주신 모든 권세와 축복 그리고 교제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용기가 있으신가요? 그럼 기도로 시작해 봅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리디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돌이키소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는 갓 임용된 신임 교사였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참이었죠. 그해 교직에 임용된 소수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1980년의 일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너무 많았지만 일자리는 부족했죠.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 중 하나였고 축복받은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첫 해에 일자리를 얻었으니까요. 나만의 아파트도 있었고요. 남자친구도 있었는데 아주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인생이 정말 순탄해 보였죠. 당시 제 남자친구는 출장이 잦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주말 그가 저에게 말하더군요. 이번 주말에는 데이트할 수 없어. 인디애나로 출장을 가야 해. 저는 괜찮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교사였고 일하는 여성이었으며 나만의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댁에 있었는데 부모님께서 그 주말에는 외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실 예정이셨거든요. 저는 저도 같이 갈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캠핑할 때 쓰던 큰 밴을 가지고 계셨어요. 저도 그 밴에 부모님과 함께 탔죠. 우리는 제 조부모님 댁으로 가고 있었어요. 거리는 약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저는 잠시 혼자 있고 싶어서 맨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풍경을 즐기고 있었죠. 마침 우리가 남자친구 부모님 댁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저는 그곳에 여러 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사귄 지 2년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 부모님 댁을 지나갈 때 제가 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가 자신의 차를 몰고 우리 옆을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그가 차를 몰고 지나갈 때 꽤 가까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는 그 벤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인디애나에서 일해야 할 때 입는 복장도 아니었고 공항에 갈 때 입는 옷차림도 아니었거든요. 순간 제가 속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전에도 속은 적이 있었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마치 누군가 배를 주먹으로 찔러대는 듯한 기분이 들더군요. 2년 동안 사귀어온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부모님을 향해 시선을 돌렸던 게 기억납니다. 부모님께 제가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벤의 맨 뒷좌석에 누워버렸죠. 그리고 잠시 그 자리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요. 누워있는 동안 울지 않으려고 애썼죠. 말하자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잖아요. 누워있는 동안 제 스스로에게 말을 거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 대화를 시작한 게 진짜 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고개를 들고 천장을 바라보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고민하던 중 나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캐시, 도대체 무엇이 너를 괴롭히는 거야?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해야 한다는 걸 알았기에 잠시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시 생각한 끝에 내 입에서 나조차도 완전히 깜짝 놀랄 만한 말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머릿속에서 나온 것도 아니었고 내가 방금 처하게 된 상황 때문도 아니었어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흘러나왔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나는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난 믿을 수가 없어. 보이지 않아. 느껴지지도 않아. 그 말을 하는 순간 남자친구 문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제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드러내는 방식이 참 이상하더군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답을 당장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길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매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제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하시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내가 누군지 아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신경이나 쓰실까요? 저는 그 시절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시간들이 저로 하여금 성경 속에서 답을 찾도록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다 듣고 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하시는 태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제1강과 제2강에서 말했듯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강조하겠지만 우리의 기초,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두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기적을 누리기 위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는 데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닻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과 진리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입니다. 제가 그 벤 안에서 그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 사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모르시고 저를 돌보지 않으시며 분명히 저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진리를 신뢰하기 시작하자 그 사실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저는 기적, 또 기적, 또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것을 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뜻은 단순히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시는 것임을 아셨습니까? 그분은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며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 그 사실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제 감정에 의지해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배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로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영원히 서 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파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그토록 큰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여드리기 위해 오직 이 말씀만을 사용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정죄하려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밝히시며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어떤 죄를 지고 있더라도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달려가면 그분은 반드시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다음 구절은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중독되도록 만듭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반드시 그 약물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반드시 그 술을 마셔야만 한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반드시 그 음란물을 봐야만 한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마귀의 소행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상황에 빠뜨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곳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태초부터 죄를 지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지 여러분을 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파괴하는 것들을 멸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길을 잃은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되찾고자 하십니다. 여러분을 정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여러분을 파괴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 하지만 저는 죄를 짓지 않아요 라고 말하겠지요. 여러분은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DNA에 새겨져 있습니다. 가장 악한 사람들 중 일부는 매우 경건해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당신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에베소서 2장으로 가봅시다. 4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멸망당할 만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비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없애줍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성경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대입해도 됩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최악의 상태에 있었을 때, 죄로 인해 죽은 상태였을 때, 하나님을 원치 않았을 때,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치 않았을 때,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맺고 싶지 않았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모임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은 상태였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구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원하지도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말 들리십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것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분명히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실 것이 아니라 이미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마음속에 들어오시라고 기도할 때 그 은혜는 즉시 작용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해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만큼 충분히 선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충분히 선해질 수는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럴 수 없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먼 조상, 아담이 우리 모두를 위해 모든 것을 망쳐 놓았기 때문입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바로 거기서 죄가 들어왔고 거기서 죽음이 비롯되었죠. 아담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해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많이 실수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방법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분만을 믿기만 하면 되는 방식으로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텍사스로 이사한 후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난 이걸 못하겠어 라고 말했죠.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치 탕자처럼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아들이 마침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는 집에 돌아가지 않으면 굶어 죽을 것임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성경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멀리서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하시는 태도입니다. 아들은 집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먼저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멀리서 그 아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무엇을 하셨나요? 그에게 달려가셨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달려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하시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한 걸음 내디디면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달려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다다르자마자 아버지는 그를 붙잡고 껴안으며 목에 입을 맞추셨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너도 다시 살아나고 싶니? 저는 주차장에 서 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댈러스로 이사한 참이었습니다. 제가 26살이었죠. 정확히 기억나진 않네요. 그때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그 빈 공간이 다시 생겼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제가 비참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신혼이었죠. 좋은 직장도 있었고 멋진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엉망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비참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와의 교제가 없었습니다. 주차장을 걷다가 우편물을 주워 들고 아파트로 돌아오던 중 아래를 내려다보니 엽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단 교회에 다니던 한 여성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 주소를 알려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 엽서는 두 번이나 전달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게 전달될 때쯤에는 제가 이미 결혼 전성을 쓰지 않는 상태였어요. 갓 결혼한 참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엽서가 제게 꼭 닿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서서 그 엽서를 읽어보니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캐시님, 우리 여성들 몇 명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골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당신을 골랐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을 정말 꿍꿍이 울렸던 게 뭔지 아세요? 단 한 사람뿐이었거든요. 그 교회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고 바로 그녀였어요. 그 엽서를 보내준 사람이 바로 그녀였죠. 그 내용을 읽자마자 제가 완전히 속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받을 사람은 단 한 명뿐이라는 걸 알았어요. 바로 그녀였죠. 그리고 그녀가 저에게 그 편지를 써준 거예요. 결국 불과 며칠 뒤 남편이 밤늦게까지 일하러 나간 사이 저는 침실 바닥에 앉아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께 다시 다가갈지조차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어보려고도 했어요. 소용이 없었어요. 저는 울었어요. 그저 다시 돌아가고 싶을 뿐이었어요. 저는 정말 비참해요. 갓 결혼한 신혼부부인데 남편이 이렇게 비참한 사람을 상대해야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아세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을 걸어주실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은 제가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그분은 완전히 다른 상황에 계셨죠. 그분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캐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한밤중에 내 울부짖음을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제게 돌아갈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이후로 저는 그분을 떠나지 않았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느껴지는 평안은 너무나 큽니다.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 때에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 때에도,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걸 알 때에도 그분은 마음을 열고 당신을 구원하러 오십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을 정죄하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구원하리 오사니다. 결기 스번은 당신을 구원하리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단지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도록 하려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단지 당신의 모든 죄가 적힌 페이지가 완전히 지워져 하얗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려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단지 당신이 그 죄들의 결과를 겪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단지 당신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축복받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매우 풍요로운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단순히 사랑하시는 데 그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태도는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 무엇이든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용서받기 위해 무엇이든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탄의 권세,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무엇이든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배하는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뜻과 소망, 그리고 사랑은 여러분을 그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많은 교회에서 듣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의 의견보다 백만 배나 더 위대합니다. 누군가의 의견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돌아오고 싶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재생 목록에서 해당 영상들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한 번 이상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담하건대 다시 들으시면 처음, 두 번째, 세 번째에 놓쳤던 것들을 듣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주변 모든 사람의 눈에 완벽한 사람으로 비쳤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십계명을 지켰고 모세의 율법을 완벽하게 준수했습니다. 그는 산헤드린의 일원이었으며 예루살렘의 주요 지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중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당신에게는 죄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12년 동안 공부해야 한다 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외워야 한다 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네 영혼이 죽어있는 네 마음속에 그 빈 공간을 채워야 한다. 한번 생각해보라. 지금 생각해보면 내 영혼이 죽어있을 때, 즉 너와 하나님 사이에 교제가 없거나 내 큰형제이신 예수님과 교제가 없을 때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구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일서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즉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이 구원받고 치유받고 번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모든 질병과 모든 병, 모든 고통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과거에 저지른 어떤 일이라도 용서받고 씻겨질 수 있는 어떤 죄라도 이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셔서 해결하실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마약이나 술, 포르노, 심지어 두려움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 어떤 이들은 두려움에 너무나 얽매여 집 밖으로조차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일에서 번영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그 일을 이루시도록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그 대가를 치르시도록 확실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번영을 위해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이 그것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 그리고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신뢰하는지, 우리의 닻이 무엇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닻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하시는 태도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번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그분 사이의 교제가 그야말로 영광스럽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면전에 설 수 있고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분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다시 그분께 입양되어 그분이 여러분을 향해 온전히 기뻐하실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받아들인다면 그분은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셨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말해야 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안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앞으로 마귀가 여러분에게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할 때 여러분은 돌아서서 아니요,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듭나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립시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다시 말해, 제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분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구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방금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가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나아가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분께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분께 달려가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아멘.
3: 캐시는 당신의 소식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녀에게 이메일을 보내세요. kathie@kathiedavidson.org 또한 그녀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이 메시지를 다시 듣거나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katherinedavidson.org입니다. 그녀에게 편지를 보내세요. 주소는 텍사스 주 갈랜드 사서함 460088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텍사스 주 갈랜드 사서함 460088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1: Continue listening to Hope Radio Angel 5 24 hours a day at hoperadio.net. This is THWH Palau.
4: Proclaiming God's glory to the nations. We're Hope Radio, THWH Palau.

0: 안녕하세요. Come Alive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진행자 메리 베스 잭슨입니다. 오늘은 ARC 네트워크의 숀과 함께 기도가 응답받는 비결을 전해드리는 미니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기도한 뒤 말씀의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주님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숀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고 있는 이 열쇠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귀와 순종할 마음을 갖게 해 주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 1부에서 우리는 시편 66편 18절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만일 우리 마음에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실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결실 있는 삶, 즉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는 삶을 사는 첫 번째 열쇠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예라고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삶을 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앞으로 내용을 진행해 나가면서 이 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근거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아니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기다리라고 하실 수도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예와 아멘이라는 응답으로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조차 들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첫 번째 열쇠는 불의를 품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신약 성경, 특히 요한의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만일 우리가 불의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실 만큼 지극히 신실하시고 의로우십니다. In our case, in breach where all six you shall guard your gazelle, prayer how in air tree입니다. 고백은 회개의 시작이 회개인의 브리스토어 트락되는 것만.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며 죄에서 돌이킨다면 기도하는 통로가 회복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소통이 다시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면 우리의 관계가 건강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기도가 힘이 없다고 느끼거나 최근에 응답받는 기도가 하나도 없다고 느낀다면 어쩌면 힘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약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느낌이 들거나 믿음이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부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항상 귀 기울여 주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첫 번째 열쇠입니다. 프로세이님, 그 여러분의 삶에서 죄악을 제거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 주님, 저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기도입니다. 제 계획을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제 마음을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제 생황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나를 살피시고 오 하나님 나를 아십시오 라고 말하는 기도입니다. 주를 살피시게 지엔 있은 모든 더러운 길을 보여주십시오. 보십시오. Right, 기로의 목표는 그의 청원이 응답받는 것이 되어서는 시점인데 왼세심과 아이돌의 목표는 제가 새해 고루한 마음을 구하는 것이오의 후미래 거룩하고 순결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까? 고백하고 싶지 않은 불순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혹시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까? 오늘 바로 지금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더 이상 그것에 집착할 때가 아닙니다. Ensure soul and mirror, cure에 있는 삶을 세는 첫 번째 열 수치를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데 필요한 첫 번째 열쇠를 갖게 될 것입니다. 단 한 번의 기도도 빠짐없이 내 하나님에 의해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열쇠는 이것입니다. 구도에 관해 매우 흥미로운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의적인 죄를 온전히 회개하기 전까지는 결코 이해하고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그렇게 하고 죄된 본성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며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유연하게 다듬어질 수 있게 됩니다. 사랑받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다르스 때 대신 하이신 이노였습니다. 곧 수요일 잉시 뜻대로 미소 구하면 그 포레스인 어라의 기도를 들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 그분께 제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뭐를 구하든지 우리가 그분께 구한 것을 이미 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그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와 아멘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방식입니다. 그분은 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스테븐은 이를 브라우 명쾌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뜻대로 고치면 스벤 리길더를 들어주시들 아나 마스터 눈치 태시였습니까? 스테릭가스 선체 핵세입니다. 첫 번째 핵심은 우리 마음의 죄악을 품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적극적으로 배척하며 살아간다면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은 이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분의 대답은 예임을 압니다. The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예와 아니요가 혼재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서는 언제나 예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아멘이 선포됩니다. 자, 여기 여러분의 숙제가 있습니다. 그 구절을 찾아보십시오. 방금 제가 인용한 구절입니다. 다시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와 아니오가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그분 곧 예수님 안에서는 항상 예였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아멘이 선포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은 예와 아니오가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선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은 예와 아니오가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선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은 예와 아니오가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가운데 선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은 예와 아니오가 아니셨습니다. 저 예수님 앤서너 조스르 앤치 are saying Jude your summoning. It's your Oliver in shames in Kernshmo, can upon upper nature nor shoe ishimers in so pay songing jots girls mummer. It's why Ray, a canon, Mesto Hananimgua, Hangsang, Odon, Negir Hago in the Tan, Nikimi, Trosmida. Hananim Keso, Chorl, Toa Jushidorok, Che Kidoe, Ungdafe, Jushidorok, Saltakagi, Wihe, Hananimgua, Juldarigir, Hanan the Tan, Kibun, Yosmida. 저는 특정한 방식으로 살아가거나 행동해야 했고 특정한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고려해 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에죠. 우리는 허리르기 기꺼이 예를 대드바시며 여러 번 에이크를 all inspired over what 계시라는 것을 매우 분명하 벌매이 인가 서바는 머금빛의 이슈마인스. 여러분이 그분을 설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남은 질문은 여러분이 그분과 뜻을 같이 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여러분이 그분과 뜻을 같이 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리시디넉 스프리 부조에 피다갈지 이들의 기도리에 세고 기도할지 대한 통찰료를 주셨습니다. 첫째, 죄를 악으로 여기고 그거를 공격해야 하며 마음이나 생각 속 어디에도 죄가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허미디. 둘째, 여러분이 그분의 뜻과 그분의 소중한 약속에 따라 기도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머릿속으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이곳에 가거나 저곳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내가 더 많은 돈을 가지거나 더 좋은 직장을 얻거나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엄청난 수수께끼인 양 항상 행동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넘어지게 됩니다. 주님, 어쩌면 이거일지도 어쩌면 저거일지도와 같은 모든 어쩌면으로 시작하는 말들, 그런 말들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들려오는 마귀의 목소리임을 단번에 알려줍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의심하는 자입니다. 그는 의심하는 자이자 고발하는 자입니다. 말이 여러분 마음속이나 내면의 생각 속이니 혹은 주변의 실제 누군가로부터 고발자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아마도 가정 내에 고발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모나 삼촌, 심지어 배우자나 자녀, 부모가 여러분을 고발하고 의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혹은 스스로에게 만약 여러분이 비난하거나 의심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마땅히 해야 할 반응은 내 뒤로 물러가라는 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충만한 삶, 기쁨의 삶, 평화의 삶, 인내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성령의 열매, 즉 신실함과 절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런 것들을 기도하고 있다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의문을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경건한 아내나 경건한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확신에 차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신에 차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라고 응답해 주시는 일 중에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몇 달 혹은 몇 년에 걸쳐 서서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반대편도 목격해 왔습니다. 요 타이밍을 다 워킹 소울 때 예라는 대답과 기도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응답이 즉시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1분 안에, 1초 만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루나 일주일 안에 확실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Hey, Saint Kilgo Crower, he dreamer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도를 트리거 있었으신 응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In Geir, in Sperhabersdom. 모스니의 은은 헤이너 임소든 약속을 다 알지 못합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분의 책,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탐구할 기회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이것이 여러분의 참되고 올바른 예배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십시오. 그걸 생하고 기쁘시며 온전한 뜻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암을 애걸해 합니다. 선슈 포명 앤나론. 예수님께서는 이를 더욱 명확히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두 번째 요점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핵심을 유튜브의 분명히 하나님께 낙심 기십니다. 그러나 그분 이듯이 따라 기도해는 지었습니다. 지대시번 그분 이듯이 곧 신우님의 약속에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예라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말씀을 탐구하여 그것을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얻는 답은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고 놀라울 정도로 빠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와 아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의 삶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첫 번째 핵심, 곧 죄를 정면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를 제거하십시오. 너의 마음속에 품지 마십시오. 두 번째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뜻이 혼란스럽다면 그것을 찾아해 보십시오. 인사이 두 가지를 실천 안 오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정적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arcnetwork.church를 방문해 주십시오. 그곳에서 저에게 연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0: 감사합니다. 숀, 오늘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 This is Hope Radio, Angel 5, T8WH, Palau. Listen 24 hours a day at hoperadio.net.
3: T8WH, Palau concludes another broadcast day. You've been listening to Hope Radio Transmitter Angel 5. Hope Radio originates from Morgantown, West Virginia, USA, broadcasting from the island of Palau via shortwave station T8WH. You can continue listening on our live stream by going to our website, hoperadio.net, and choosing live stream from the drop-down menu. Or join us again tomorrow as we once again broadcast the good news of our risen Savior, Jesus Christ, on Hope Radio, Angel 5, T8WH, Palau.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 찬양 속에는 아버지와 함께하면서도 헛된 소망 때문에 불평과 원망으로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아버지의 아픔이 되고 있는 집을 나간 탕자의 형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기다리며